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아침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아오무리현과 이와떼현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21분쯤 이와떼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 약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시와 이와떼현의 후다이무라에서 관측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의 미사와시, 노헤지마치, 시치노헤마치, 히가시도우리무라, 하시카미초 등 이와떼현의 모리오카시, 하치만타이시, 다키자와시 등에서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진도 3에서 1이 홋카이도에서 칸토 코시네츠의 넓은 범위에서 관측됐습니다. 진원 깊이는 41km였습니다. 이와떼현 앞바다에서는 지난 25일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됐는데 이번 지진은 해당 지진의 활동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25일 지진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의 계급 1이 아오모리시에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계급 1은 높은 건물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낍니다.
1: 미 중부 사령부는 27일 이란 국내에 있는 무인기 보관 시설 등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란군이 미국의 동부 시간 27일 이른 아침 파나마 선적 유조선을 무인기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통과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부 사령부는 전날인 26일에도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연속 공격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 28일 오전 8시경 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이 임무를 군사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양측은 6월 들어 휴전을 포함시킨 양해의 각서에 서명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4일에 두 차례 발생한 규모 7을 넘는 지진으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무너진 건물 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24일 밤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27일 오후 국영 TV에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2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모으는 민간 사이트에 연락 두절 정보가 접수된 사람은 27일 오후 현재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각지에서 피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수도 카라카스에 인접한 라과이라 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외에 지금까지 각국으로부터 2천 명 이상의 구조대가 도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나고 있어 무너진 건물 등에 매몰된 사람들의 구출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시비아 외무장관이 30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모태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이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과 우크라이나 무인기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6일 시비하 외무장관이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모태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26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 방문의 의의에 대해 일본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지뢰 제거와 에너지 협력 등 일본이 계속해서 재건을 지원해 줄 것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도 무인기 관련 지식 등을 통해 일본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비아 외무장관은 이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장래에 회담할 수 있도록 이어가고 싶다면서 외상급의 긴밀한 연대가 정상회담으로 발전하는 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0: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폭격기가 27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시코쿠 연안의 태평양 상공 등에 걸쳐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의 상공에 걸쳐 비행한 중국군 폭격기 2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러시아군 폭격기 2대, 초계기 2대와 합류해 동중국해 상공까지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중국군 전투기 2대와 러시아군 전투기 1대도 비행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미 확인된 러시아군 폭격기 2대와 새로 날아온 중국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류해 시코쿠 앞바다 태평양 상공까지 장거리를 공동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중국군 전투기 4대와 러시아군 초계기 2대도 비행했습니다. 일련의 비행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경계 감시를 해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의 공동 비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이며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명확히 기도한 것이라며 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미 국무부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일본과 한국 대표단과 함께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실무 그룹 회의를 수도 워싱턴에서 열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3개국 대표단은 북조선으로 인해 약 5억 7,500만 달러, 일본엔으로 약 930억 엔에 달하는 암호자산이 도난당한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도난 사례를 밝혀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각지에서 북조선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의 핵개발과 관련해 이달 열린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개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암호 자산 등을 훔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자금 마련을 막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춘경,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이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0: 니혼고입니다. 공부하다는
5: 벤쿄스루.
0: 태형은
5: 벤쿄시데 벤쿄시데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3: 하이.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도쿄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1: 4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의 자수, 보자기, 매듭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멋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요코하마시는 부산광역시와 파트너 도시인데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초대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스즈키 미츠오님, 그리고 한국 수공예 동호회를 주재하고 계신 스즈키 치카에님 두 분 부부십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 두 분의 귀중한 컬렉션 약 300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겸해서 이번 기획전에 대한 소감도 포함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즈키 미츠오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근무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2년간은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있었고 1979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사관과 부산청년사관, 제주청년사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3: 네.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즈키 치카에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아서 깊습니다. 네, 한국 전통 규방공예를 그 배워가지고 한 47년 제가 됩니다. 특히 저희 경우에는 매듭하고 조갑보 보자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이 한국의 수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쓰임의 미. 이 두 분께서는 그 매력에 이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한국 전통 수공예의 진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2: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번 전시품들을 그 보아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만든 보자기, 그리고 술을 넣는 보자기, 조각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일상생활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실제로 쓰고 쓰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뭔가 꾸미지 않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움, 거기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3: 저는 매듭은 일본에서 없는 그 공예품인데 일본도 무스비 매듭이 있는데 방법이 달라요. 네. 그걸 배우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집에 걸리고 있는 매듭 잡분으로 만드는 거 있는 거 기쁘고, 조각보는 저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옛날 조각보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서 뭔가 저는 그 시대의 여성들이 생각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이번 전시는 색과 형태의 신비, 그리고 바느질함의 세계, 또 매듭의 세계, 또 형형색색의 보자기라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분께서 특별히 추억이 깊은 작품 또는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최고의 작품, 그리고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저는 거기 전시회에 있는 고비와 표지판, 그리고 광운도 자수라고 요새는 이야기하는데 수화문 자수를 특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조선의 한국의 미니에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

0: 저는 이춘에 있는 모시초등학교입니다. 그거는 제가 받았을 때는 부산에 있는 여선이 우리 집에 시어머니 만들었던 조각보가 있는데, 그거 좀 사실은 깨끗하지 않지만은 혹시 제가 그런 거 공부한 거 있는 아시는 분이라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똑똑 또아또 된장 그 한국 거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거 잘 보면은 그 중간에 아주 예쁜 모양이 그 시어머님이 만들으셨어요. 한 아마 60년 전인 것 같지만은 그거 보면은 그분이 그 시어머님이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는 조각보를 만들고 싶다 아느냐고 제가 보면서 느껴요. 근데 사실은 고르돈뿐강이나 그런 데서 가면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조각보를 우리 집에 왔다는 그런 거, 그 산때가 다시 지금 이야기해도 그 박사는 가는가요? 그분이 가져와서 그 모양이 생각납니다. 네.
1: 좋은 아주
2: 정말
1: 에피소드.
2: 대부분의 에피소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부 해설에 따르면 바늘, 실, 골무 등이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한 규중치루 또는 규방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선 왕조 시대의 중상류 계층의 여성들은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도구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여성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저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규중치루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그 자체가 집사람은 좋아하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런 저 바늘, 실, 골무, 그리고 바늘 반석, 기타 등등, 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루, 그러니까 친구, 보스로 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이 해요. 근데 저도 동감인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점은 같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자수를 넣고 실패를 만든다든지, 바늘 반석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삼고 있는 도구를 의인화한 그런 사고방식을 저는 좋아하고 집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그 치루우라는 친구란 한자 쓰는 거 좋아해요. 네, 남자분의 경우에는 문반사우. 네, 일본 경우에는 그냥 도구. 도구. 네, 그럼 친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있잖아. 규반 치루 논소기 그런 거 있을까? 일본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전시회 보고 일본 바느집 보면은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색이 많다.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색들이 많느냐?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많은 거 생겼는지 그거 좀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슈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방치루 논쟁기라고 하는 조선시대 가전체로 쓰여진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기획전 입구에 들어서면은 바로 스키치카야님이 2013년에 제작하시고 그 다음 해에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공모전에 출품하셔서 이 대상인 문화재 청장상을 수상한 조각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카야님께서는 직접 제작 기법을 배우셨는데요.

0: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서 일부 주제인 색과 형태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저는 전종환 선생님께서 전통적인 바느질 방법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옛날 분이 만들었던 조각볼을 재현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그거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호동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사진이라고는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 한 조각에 대해서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옛날에 결혼하면은 집을 나가서 친정집에 들어가서 없기 때문에 그 조각에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형제들이 그런 거 가족 사진처럼 그 만들었던 것은 보면은 그 느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고르뚱뿡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했던 것은 정말 그 귀한 것은 쓰지 않고 찬 속에 놓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기쁜 거 있을 때, 슬픈 거 있을 때 꺼내서 보면서 이야기 그 조각보에 대해서 그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 산 받았던 거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한국에서 그 차이 없이 저희 외국인에게도 좀 주셨던 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주 거기 담긴 의미를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니까 많은 일본 분들도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획전이 일본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재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그건 제가 궁금히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작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래서 인간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반갑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 6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느끼고 이번에는 한국의 손재주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보자기, 자수 그런 것을 여성들이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십사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찾아와 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에 전시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여기 관람해 주신 분들이 다시 한일 관계, 한국의 문화를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0: 네. 한국의 이 매듭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맺는다, 한국 분들과의 인연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매듭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감사하고 싶은 아니면 생각이 나는 그런 한국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이런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집사람에게 매듭을 가르쳐 주신 조일순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침선법을 가르쳐 주신 정정원 선생님, 그리고 매듭 말고 보자기, 그리고 그 자수의 아주 좋은 면허를 알려주신 호동화 선생님, 그리고 박윤숙 여사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자수와 보자기에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계시는데 온양 민속 박물관의 관장님 김은경 관장님 그리고 고문이 되신 신탁근 고문님 그 두 분은 저희들에게 한국의 민속에 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김민식 씨하고 고인숙 씨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하고 약 50년 가까이 되는 교류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저 전시회의 개막 당일에 그 찾아와서 우리 전시회를 구경해 갔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1: 저희 경우에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저는 서울에 갔는데 그때 그 아는 친구분이 코르무 두 개하고 보자기 하나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코르무 보며 이렇게 예쁜 귀여운 코르무 한국에 있는 줄을 처음에 보아서 그거가 계기로 돼서 제가 조금 한국말 할 수 있게 된 후에 내가 1980년 전부터 난대문 시장 인사동 가서 아주 귀여운 고름이라든가 시루베 가라 바늘꽃이 그런 거 모아 시작했던 계기로 만들어 주신 이희열 상. 예.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은 7월 5일까지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분과 한국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아침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아오무리현과 이와테현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21분쯤 이와테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 약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시와 이와떼현의 후다이무라에서 관측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의 미사와시, 노헤지마치, 시치노헤마치, 히가시도우리무라, 하시카미초 등 이와떼현의 모리오카시, 하치만타이시, 다키자와시 등에서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진도 3에서 1이 홋카이도에서 간토 코시네츠의 넓은 범위에서 관측됐습니다. 진원 깊이는 41km였습니다. 이와떼현 앞바다에서는 지난 25일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됐는데 이번 지진은 해당 지진의 활동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25일 지진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의 계급 1이 아오모리시에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계급 1은 높은 건물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낍니다.
1: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이란 국내에 있는 무인기 보관시설 등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란군이 미국의 동부시간 27일 이른 아침 파나마 선적 유조선을 무인기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통과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부사령부는 전날인 26일에도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연속 공격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 28일 오전 8시경 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이 임무를 군사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양측은 6월 들어 휴전을 포함시킨 양해의 각서에 서명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4일에 두 차례 발생한 규모 7을 넘는 지진으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무너진 건물 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24일 밤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27일 오후 국영 TV에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2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모으는 민간 사이트에 연락 두절 정보가 접수된 사람은 27일 오후 현재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각지에서 피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수도 카라카스에 인접한 라과이라 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외에 지금까지 각국으로부터 2천 명 이상의 구조대가

0: 도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나고 있어 무너진 건물 등에 매몰된 사람들의 구출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시비아 외무장관이 30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이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과 우크라이나 무인기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6일 시비하 외무장관이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26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 방문의 의의에 대해 일본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지뢰 제거와 에너지 협력 등 일본이 계속해서 재건을 지원해 줄 것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도 무인기 관련 지식 등을 통해 일본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비아 외무장관은 이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장래에 회담할 수 있도록 이어가고 싶다면서 외상급의 긴밀한 연대가 정상회담으로 발전하는 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0: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폭격기가 27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시코쿠 연안의 태평양 상공 등에 걸쳐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의 상공에 걸쳐 비행한 중국군 폭격기 2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러시아군 폭격기 2대, 초계기 2대와 합류해 동중국해 상공까지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중국군 전투기 2대와 러시아군 전투기 1대도 비행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미 확인된 러시아군 폭격기 2대와 새로 날아온 중국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류해 시코쿠 앞바다 태평양 상공까지 장거리를 공동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중국군 전투기 4대와 러시아군 초계기 2대도 비행했습니다. 일련의 비행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경계 감시를 해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의 공동 비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이며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명확히 기도한 것이라며 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미 국무부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일본과 한국 대표단과 함께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실무 그룹 회의를 수도 워싱턴에서 열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3개국 대표단은 북조선으로 인해 약 5억 7,500만 달러, 일본엔으로 약 930억 엔에 달하는 암호자산이 도난당한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도난 사례를 밝혀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각지에서 북조선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의 핵개발과 관련해 이달 열린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개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암호 자산 등을 훔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자금 마련을 막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춘경,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あちこち.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5: 日本語, 日本語입니다.
0: 공부하다는
5: 勉強する,
0: 태형은
5: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1つ 2つ 3つ 4つ 5つ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2つ お願いし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7: 食いしん坊 카이토니 오마카세.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이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0: 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도쿄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1: 4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의 자수, 보자기, 매듭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멋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요코하마시는 부산광역시와 파트너 도시인데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초대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스즈키 미츠오님, 그리고 한국 수공예 동호회를 주재하고 계신 스즈키 치카에님 두 분 부부십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 두 분의 귀중한 컬렉션 약 300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겸해서 이번 기획전에 대한 소감도 포함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즈키 미츠오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근무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2년간은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있었고 1979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사관과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3: 네.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즈키 치카에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아서 깊습니다. 네, 한국 전통 규방공예를 그 배워가지고 한 47년 제가 됩니다. 특히 저희 경우에는 매듭하고 조갑보 보자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이 한국의 수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쓰임의 미. 이 두 분께서는 그 매력에 이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한국 전통 수공예의 진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2: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번 전시품들을 그 보아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만든 보자기, 그리고 술을 넣는 보자기, 조각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일상생활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실제로 쓰고 쓰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뭔가 꾸미지 않는 그런 그 아름다움,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움, 거기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3: 저는 매듭은 일본에서 없는 그 공예품인데 일본도 무스비 매듭이 있는데 방법이 달라요. 네. 그걸 배우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그 집에 걸리고 있는 매듭 잡분으로 만드는 거 있는 거 기쁘고, 조각보는 옛날 저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옛날 조각보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서 뭔가 저는 그 시대의 여성들이 생각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이번 전시는 색과 형태의 신비, 그리고 바느질함의 세계, 또 매듭의 세계, 또 형형색색의 보자기라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분께서 특별히 추억이 깊은 작품 또는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최고의 작품, 그리고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저는 거기 전시회에 있는 고비와 표지판, 그리고 광운도 자수라고 요새는 이야기하는데 수화문 자수를 특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조선의 한국의 미니에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원위적이냐 하면은 공예, 목공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비와 표주박은 제 취향에 딱 맞는 작품들이었어요. 고비는 형태가 아주 단정하고 표주박은 보면 볼수록 정감이라고 합니까? 그런 그 느낌이 느꼈고 귀여운 맛을 느꼈습니다. 참 좋아요. 조선시대 목공예에는 이 밖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3: 저는 이춘에 있는 모시조각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받았을 때는 부산에 있는 여선이 우리 집에 시어머니 만들었던 조각보가 있는데 그거 좀 사실은 깨끗하지 않지만은 혹시 제가 그런 거 공부하고 있는 아시는 분이라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또 아 또 된장 그 한국 거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거 잘 보면은 그 중간에 아주 예쁜 모양이 그 시어머님이 만들으셨어요. 한 아마 60년 전인 것 같지만은 그거 보면은 그분이 그 시어머님이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는 조각보를 만들고 싶다 아느냐고 제가 보면서 느껴요. 근데 사실은 코르톤푼 강이나 그런 데서 가면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조각보를 우리 집에 왔다는 그런 거 그 산때가 다시 지금 이야기해도 그 박사를 하는가요? 그분이 가져와서 그 모양이 생각납니다. 네.
4: 에피소드.
1: 네, 좋은 에피소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부 해설에 따르면 바늘, 실, 골무 등 이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한 규중치루 또는 규방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선왕조 시대의 중상류 계층의 여성들은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도구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여성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저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규중치루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그 자체가 집사람은 좋아하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런 저 바늘, 실, 골무 그리고 바늘 반석 기타 등등 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루 그러니까 친구 보스로 그 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이 해요. 근데 저도 동감인데 일본에서는 그 아무래도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점은 같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저 자수를 넣고 실패를 만든다든지 바늘 반석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소중하게 삼고 있는 도구를 의인화한 그런 사고방식을 저는 그 좋아하고 집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3: 저는 그 치루우라는 칭그란 한자 쓰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남자분의 경우에는 문반사우. 근데 일본 경우에는 그냥 도구. 도구. 근데 그런 칭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있잖아. 규방 지루 롱소기 그런 뭐 있을까 일본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아, 어떤 분이 그 전시회 보고 일본 아, 바느집 보면은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색이 많다. 네.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색들이 많느냐. 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많은 거 생겼는지 그거 좀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네, 지금 슈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방치료 논쟁기라고 하는 조선시대 가전체로 쓰여진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기획전 입구에 들어서면은 바로 스키치카에님이 2013년에 제작하시고 그 다음 해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공모전에 출품하셔서 이 대상인 문화재 청장상을 수상한 조각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카이님께서는 직접 제작 기법을 배우셨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서 일부 주제인 색과 형태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아, 저는 전조환 선생님께서 전통적인 바느질 방법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옛날 분이 만들었던 조각볼을 재현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그거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호동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사진이라고는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 한 조각 그에 대해서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옛날에 결혼하면은 집을 나가서 친정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각에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형제들이 그런 거 가족 사진처럼 그 만들었던 것은 보면은 그 느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고르뚱뿐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했던 것은 정말 그 귀한 것은 쓰지 않고 찬 속에 놓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기쁜 거 있을 때, 슬픈 거 있을 때 꺼내서 보면서 그 이야기 그 조각보에 대해서 그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 산 받았던 거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한국에서 그 차이 없이 저희 외국인에게도 좀 주셨던 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주 거기 담긴 의미를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니까 많은 일본 분들도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획전이 일본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재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그건 저지 제가 궁금히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작년은 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래서 인간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반갑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 6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느끼고 이번에는 한국의 손재주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보자기, 자수 그런 것을 여성들이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십사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찾아와 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에 전시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여기 관람해 주신 분들이 다시 한일관계, 한국의 문화를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1: 네. 네. 한국의 이 매듭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맺는다, 한국 분들과의 인연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매듭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감사하고 싶은 아니면 생각이 나는 그런 한국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이런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집사람에게 매듭을 가르쳐 주신 조일선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침선법을 가르쳐 주신 정정환 선생님, 그리고 매듭 말고 그 보자기, 그리고 그 자수의 아주 좋은 면허를 알려주신 호동화 선생님, 그리고 박윤숙 여사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자수와 보자기의 좋은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계시는데 온양 민속박물관의 관장님 김문견 관장님, 그리고 고문이 되신 신탁근 고문님, 그 두 분은 저희들에게 한국의 민속에 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김민식 씨하고 고인숙 씨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하고 약 50년 가까이 되는 교류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저 전시회의 개막 당일에 그 찾아와서 우리 전시회를 구경해 갔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3: 저희 경우에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저는 서울에 갔는데, 그때 그 아는 친구분이 코르무 두 개하고 보자기 하나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코르무 보며 이렇게 예쁜 귀여운 코르무 한국에 있는 줄을 처음에 보아서, 그거가 계기로 돼서 제가 조금 한국말 할 수 있게 된 후에다가 1980년 전부터 난대문 시장 인사동 가서 아주 귀여운 고름이라든가 시루베 가라 바늘 것이 그런 거 모아 시작했던 계기로 만들어 주신 이희열 상. 예.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은 7월 5일까지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분과 한국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도쿄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1: 4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의 자수, 보자기, 매듭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멋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요코하마시는 부산광역시와 파트너 도시인데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초대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스즈키 미츠오님, 그리고 한국수공예 동호회를 주재하고 계신 스즈키 치카에님 두 분 부부십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 두 분의 귀중한 컬렉션 약 300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겸해서 이번 기획전에 대한 소감도 포함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즈키 미츠오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근무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2년간은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있었고 1979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사관과 부산청년사관, 제주청년사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3: 네.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즈키 치카에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아서 깊습니다. 네, 한국 전통 규방공예를 그 배워가지고 한 47년 째가 됩니다. 특히 저희 경우에는 매듭하고 조갑보 보자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이 한국의 수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쓰임의 미, 이 두 분께서는 그 매력에 이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한국 전통 수공예의 진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2: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번 전시품들을 그 보아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만든 보자기, 그리고 술을 넣는 보자기, 조각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일상생활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실제로 쓰고 쓰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뭔가 꾸미지 않는 그런 그 아름다움,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움, 거기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3: 저는 매듭은 일본에서 없는 그 공예품인데, 일본도 무스비, 매듭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걸 배우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그 집에 걸리고 있는 매듭 작품으로 만드는 거 있는 거 기쁘고, 조각보는 옛날 저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옛날 조각보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서 뭔가 저는 그 시대의 여성들이 생각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이번 전시는 색과 형태의 신비, 그리고 바느질함의 세계, 또 매듭의 세계, 또 형형색색의 보자기라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분께서 특별히 추억이 깊은 작품 또는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최고의 작품, 그리고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저는 거기 전시회에 있는 고비와 표지판, 그리고 광

0: 강원도 자수라고 요새는 이야기하는데, 수화문 자수를 특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조선의 한국의 미니에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원위적이냐 하면은 공예, 목공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비와 표주박은 제 취향에 딱 맞는 작품들이었어요. 고비는 형태가 아주 단정하고, 표주박은 보면 보를수록 정감이라고 합니까? 그런 그 느낌이 느꼈고, 귀여운 맛을 느꼈습니다. 참 좋아요. 조선시대 목공예에는 이 밖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1: 저는 이춘에 있는 모시조각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받았을 때는 부산에 있는 여선이 우리 집에 시어머니 만들었던 조각보가 있는데, 그거 좀 사실은 깨끗하지 않지만은 혹시 제가 그런 거 공부한 거 있는 아시는 분이라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또 아, 또 된장 그 한국 거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거 잘 보면은 그 중간에 아주 예쁜 모양이 그 시어머님이 만들으셨어요. 아마 60년 전인 것 같지만은, 그거 보면은, 그분이, 그 시어머님이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는 조각보를 만들고 싶다, 아느냐고 제가 보면서 느껴요. 근데, 사실은 고르돈뿐강이나 그런 데서 가면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조각보를 우리 집에 왔다는 그런 거, 그 산때가 다시 지금 이야기해도 그 박사는 가는가요? 그분이 가져와서 그 모양이 생각납니다. 네.
2: 에피소드.
3: 네, 좋은 에피소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부 해설에 따르면 바늘, 실, 골무 등이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한 규중치루 또는 규방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선 왕조 시대의 중상류 계층의 여성들은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도구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여성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저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치료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그 자체가 집사람은 좋아하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런 저 바늘, 실, 골무, 그리고 바늘 반석, 기타 등등 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루, 그러니까 친구, 보스로 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이 해요. 근데 저도 동감인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점은 같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자수를 넣고 실패를 만든다든지, 바늘 반석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삼고 있는 도구를 의인화한 그런 사고방식을 저는 좋아하고 집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 치루우라는 칭그란 한자 쓰는 거 좋아해요. 네, 남자분의 경우에는 문반사우. 네, 일본 경우에는 그냥 도구. 도구. 네, 그럼 칭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규반 치루 논소기. 그런 거 있을까? 일본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0: 하고 근데 그 옷동부니 그 전시회 보고 일본 바느집 보면은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색이 많다.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색들이 많느냐?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많은 거 생겼는지 그거 좀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슈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방치료 논쟁기라고 하는 조선시대 가전체로 쓰여진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기획전 입구에 들어서면은 바로 스키치카야님이 2013년에 제작하시고 그 다음 해에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공모전에 출품하셔서 이 대상인 문화재 청장상을 수상한 조각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카이님께서는 직접 제작 기법을 배우셨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서 일부 주제인 색과 형태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0: 저는 전종환 선생님께서 전통적인 바느질 방법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옛날 분이 만들었던 조각볼을 재현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그거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호동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사진이라고는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 한 조각 그에 대해서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옛날에 결혼하면은 집을 나가서 친정집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각에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형제들이 그런 거 가족 사진처럼 만들었던 것은 보면은 느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고르톤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을 했던 것은 정말 그 귀한 것은 쓰지 않고 찬 속에 놓고 있었대요. 네, 그거를 보면서 기쁜 거 있을 때, 슬픈 거 있을 때 꺼내서 보면서 이야기 그 조각보에 대해서 그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상 받았던 거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한국에서 그 차이 없이 저희 외국인에게도 좀 주셨던 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주
0: 감사합니다.
2: 거기 담긴 의미를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니까 많은 일본 분들도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획전이 일본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재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그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작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환갑이 된 것이요.
2: 그렇죠.
3: 근데 그 6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느끼고, 이번에는 한국의 손재주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보자기, 자수, 그런 것을, 여성들이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십사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 는 것도 아울러 찾아와 주십사 하는 것이 요번에 전시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여기 관람해 주신 분들이 다시 한일 관계 한국의 문화를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1: 네. 한국의 이 매듭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맺는다, 한국 분들과의 인연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매듭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감사하고 싶은 아니면 생각이 나는 그런 한국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이런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집사람에게 매듭을 가르쳐 주신 조일선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침선법을 가르쳐 주신 정정환 선생님, 그리고 매듭 말고 그 보자기, 그리고 그 자수의 아주 좋은 면허를 알려주신 호동화 선생님, 그리고 박윤숙 여사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자수와 보자기의 좋은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계시는데 온양 민속박물관의 관장님 김문견 관장님, 그리고 고문이 되신 신탁근 고문님, 그 두 분은 저희들에게 한국의 민속에 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김민식 씨하고 고인숙 씨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하고 약 50년 가까이 되는 교류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저 전시회의 개막 당일에 그 찾아와서 우리 전시회를 구경해 갔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0: 저희 경우에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저는 서울에 갔는데, 그때 그 아는 친구분이 코름 두 개하고 보자기 하나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코름 보며 이렇게 예쁜 귀여운 코름 한국에 있는 줄을 처음에 보아서, 그거가 계기로 돼서 제가 조금 한국말 할 수 있게 된 후에다가 1980년 전부터 난대문 시장 인사동 가서 아주 귀여운 고름이라든가 시루베 가라 바늘 것이 그런 거 모아 시작했던 계기로 만들어 주신 이희열 상. 예.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은 7월 5일까지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분과 한국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아침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에서

0: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21분쯤 이와떼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 약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시와 이와떼현의 후다이무라에서 관측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의 미사와시, 노헤지마치, 시치노헤마치, 히가시도우리무라, 하시카미초 등 이와떼현의 모리오카시, 하치만타이시, 다키자와시 등에서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진도 3에서 1이 홋카이도에서 간토 코시네츠의 넓은 범위에서 관측됐습니다. 진원 깊이는 41km였습니다. 이와떼현 앞바다에서는 지난 25일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됐는데 이번 지진은 해당 지진의 활동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25일 지진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의 계급 1이 아오모리시에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계급 1은 높은 건물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낍니다.
1: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이란 국내에 있는 무인기 보관시설 등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란군이 미국의 동부시간 27일 이른 아침 파나마 선적 유조선을 무인기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통과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부사령부는 전날인 26일에도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연속 공격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 28일 오전 8시경 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이 임무를 군사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양측은 6월 들어 휴전을 포함시킨 양해의 각서에 서명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4일에 두 차례 발생한 규모 7을 넘는 지진으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무너진 건물 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24일 밤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27일 오후 국영 TV에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2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모으는 민간 사이트에 연락 두절 정보가 접수된 사람은 27일 오후 현재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각지에서 피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수도 카라카스에 인접한 라과이라 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외에 지금까지 각국으로부터 2천 명 이상의 구조대가 도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나고 있어 무너진 건물 등에 매몰된 사람들의 구출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시비아 외무장관이 30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이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과 우크라이나 무인기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6일 시비하 외무장관이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26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 방문의 의의에 대해 일본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지뢰 제거와 에너지 협력 등 일본이 계속해서 재건을 지원해 줄 것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도 무인기 관련 지식 등을 통해 일본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비아 외무장관은 이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장래에 회담할 수 있도록 이어가고 싶다면서 외상급의 긴밀한 연대가 정상회담으로 발전하는 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0: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폭격기가 27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시코쿠 연안의 태평양 상공 등에 걸쳐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의 상공에 걸쳐 비행한 중국군 폭격기 2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러시아군 폭격기 2대, 초계기 2대와 합류해 동중국해 상공까지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중국군 전투기 2대와 러시아군 전투기 1대도 비행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미 확인된 러시아군 폭격기 2대와 새로 날아온 중국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류해 시코쿠 앞바다 태평양 상공까지 장거리를 공동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중국군 전투기 4대와 러시아군 초계기 2대도 비행했습니다. 일련의 비행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경계 감시를 해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의 공동 비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이며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명확히 기도한 것이라며 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미 국무부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일본과 한국 대표단과 함께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실무 그룹 회의를 수도 워싱턴에서 열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3개국 대표단은 북조선으로 인해 약 5억 7,500만 달러, 일본엔으로 약 930억 엔에 달하는 암호자산이 도난당한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도난 사례를 밝혀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각지에서 북조선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의 핵개발과 관련해 이달 열린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개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암호 자산 등을 훔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자금 마련을 막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춘경,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0: 니혼고입니다. 공부하다는
5: 벤쿄스루.
0: 태형은
5: 벤쿄시데 벤쿄시데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3: 하이.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도쿄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1: 4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의 자수, 보자기, 매듭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멋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요코하마시는 부산광역시와 파트너 도시인데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초대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스즈키 미츠오님, 그리고 한국 수공예 동호회를 주재하고 계신 스즈키 치카에님 두 분 부부십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 두 분의 귀중한 컬렉션 약 300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겸해서 이번 기획전에 대한 소감도 포함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즈키 미츠오라고 합니다. 저의 한국 근무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2년간은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있었고 1979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사관과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3: 네.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즈키 치카에라고 합니다. 이번에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아서 깊습니다. 네, 한국 전통 규방공예를 배워가지고 한 47년 제가 됩니다. 특히 저희 경우에는 매듭하고 조갑보 보자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이 한국의 수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쓰임의 미, 이 두 분께서는 그 매력에 이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한국 전통 수공예의 진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2: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번 전시품들을 보아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만든 보자기, 그리고 술을 넣는 보자기, 조각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일상생활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실제로 쓰고 쓰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뭔가 꾸미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움, 거기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3: 저는 매듭은 일본에서 없는 공예품인데 일본도 무스비, 매듭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걸 배우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집에 걸리고 있는 매듭 잡분으로 만드는 거 있는 거 기쁘고, 조각보는 저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옛날 조각보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서 뭔가 저는 그 시대의 여성들이 생각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이번 전시는 색과 형태의 신비, 그리고 바느질함의 세계, 또 매듭의 세계, 또 형형색색의 보자기라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분께서 특별히 추억이 깊은 작품 또는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최고의 작품, 그리고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저는 거기 전시회에 있는 고비와 표지판, 그리고 강원도 자수라고 요새는 이야기하는데 수화문 자수를 특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조선의 한국의 미니에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원위적이냐 하면은 공예, 목공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비와 표주박은 제 취향에 딱 맞는 작품들이었어요. 고비는 형태가 아주 단정하고 표주박은 보면

0: 보면 볼수록 정감이 나고 합니까? 그런 그 느낌이 있었고, 느꼈고, 귀여운 맛을 느꼈습니다. 참 좋아요. 조선시대 목공에는 이 밖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1: 저는 이춘에 있는 모시조각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받았을 때는 부산에 있는 여선이 우리 집에 시어머니 만들었던 조각보가 있는데, 그거 좀 사실은 깨끗하지 않지만은 혹시 제가 그런 거 공부하고 있는 아시는 분이라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또 아또 된장 그 한국 거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거 잘 보면은 그 중간에 아주 예쁜 모양이 그 시어머님이 만들으셨어요. 한 아마 60년 전인 것 같지만은 그거 보면은 그분이 그 시어머님이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는 조각보를 만들고 싶다 아느냐고 제가 보면서 느껴요. 근데 사실은 코르톤풍강이나 그런 데서 가면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조각보를 우리 집에 왔다는 그런 거, 그 산대가 다시 지금 이야기해도 그 박사를 하는가요? 그분이 가져와서 그 모양이 생각납니다.
2: 네. 좋은 에피소드.
3: 네, 좋은 에피소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부 해설에 따르면 바늘, 실, 골무 등 이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한 규중치루 또는 규방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선왕조 시대의 중상류 계층의 여성들은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도구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여성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저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치루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그 자체가 집사람은 좋아하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런 저 바늘, 실, 골무, 그리고 바늘 반석, 기타 등등 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루, 그러니까 친구, 보스로 그 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이 해요. 근데 저도 동감인데, 일본에서는 그 아무래도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점은 같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저 자수를 넣고 실패를 만든다든지 바늘 반석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소중하게 삼고 있는 도구를 의인화한 그런 사고방식을 저는 그 좋아하고 집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 치루우라는 칭그라는 한자 쓰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남자분의 경우에는 문반사우. 근데 일본 경우에는 그냥 도구. 도구. 근데 그런 칭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있잖아. 규반 지루 롱소기 그런 거 있을까? 일본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전시회 보고 일본 바늘집 보면은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색이 많다. 네.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색들이 많느냐? 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많은 거 생겼는지 그거 좀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3: 네, 지금 시다혜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방치루 논쟁기라고 하는 조선시대 가전체로 쓰여진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기획전 입구에 들어서면은 바로 스키치카야님이 2013년에 제작하시고 그 다음 해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공모전에 출품하셔서 이 대상인 문화재 청장상을 수상한 조각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카야님께서는 직접 제작 기법을 배우셨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서 일부 주제인 색과 형태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아, 저는 전종환 선생님께서 전통적인 바느질 방법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옛날 분이 만들었던 조각볼을 재현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그거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호동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사진이라고는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 한 조각에 대해서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옛날에 결혼하면은 집을 나가서 친정집에 들어가서 없기 때문에 그 조각에 그 아버님, 어머님이 그 형제들이 그런 거 가족 사진처럼 그 만들었던 것은 보면은 그 느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고르뚱뿡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했던 것은 정말 그 귀한 것은 쓰지 않고 찬 속에 놓고 있었대요. 네, 그거를 보면서 기쁜 거 있을 때, 슬픈 거 있을 때 꺼내서 보면서 이야기 그 조각보에 대해서 그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 산 받았던 거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한국에서 그 차이 없이 저희 외국인에게도 좀 주셨던 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주 거기 담긴 의미를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니까 많은 일본 분들도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획전이 일본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재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건 제가 궁금히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작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래서 인간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반갑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 6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느끼고 이번에는 한국의 손재주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보자기, 자수 그런 것을 여성들이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십사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 는 것도 아울러 찾아와 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에 전시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여기 관람해 주신 분들이 다시 한일 관계 한국의 문화를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3: 네. 한국의 이 매듭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맺는다. 한국 분들과의 인연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매듭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감사하고 싶은 아니면 생각이 나는 그런 한국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이런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집사람에게 매듭을 가르쳐 주신 조일선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침선법을 가르쳐 주신 정정원 선생님, 그리고 매듭 매듭 말고 보자기, 그리고 그 자수의 아주 좋은 면허를 알려주신 허동화 선생님, 그리고 박윤숙 여사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자수와 보자기의 좋은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계시는데 온양 민속 박물관의 관장님 김은경 관장님, 그리고 고문이 되신 신탁근 고문님, 그 두 분은 저희들에게 한국의 민속에 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가 있는데 김민식 씨하고 고인숙 씨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하고 약 50년 가까이 되는 교류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저 전시회의 개막 당일에 그 찾아와서 우리 전시회를 구경해 갔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1: 저희 경우에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저는 서울에 갔는데, 그때 그 아는 친구분이 코르무 두 개하고 보자기 하나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코르무 보며 이렇게 예쁜 귀여운 코르무 한국에 있는 줄을 처음에 보아서, 그거가 계기로 돼서 제가 조금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된 후에, 내가 1980년 전부터 난대문 시장 인사동 가서 아주 귀여운 고름이라든가 시루베 가라 바늘꽃이 그런 거 모아 시작했던 계기로 만들어 주신 이희열 상. 예.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3: 네.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은 7월 5일까지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분과 한국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저는
0: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아침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아오무리현과 이와테현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21분쯤 이와테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 약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시와 이와테현의 후다이무라에서 관측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의 미사와시, 노헤지마치, 시치노헤마치, 히가시도우리무라, 하시카미초 등 이와테현의 모리오카시, 하치만타이시, 다키자와시 등에서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진도 3에서 1이 홋카이도에서 간토 코시네츠의 넓은 범위에서 관측됐습니다. 진원 깊이는 41km였습니다. 이와테현 앞바다에서는 지난 25일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됐는데 이번 지진은 해당 지진의 활동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25일 지진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의 계급 1이 아오모리시에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계급 1은 높은 건물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낍니다.
1: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이란 국내에 있는 무인기 보관시설 등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란군이 미국의 동부시간 27일 이른 아침 파나마 선적 유조선을 무인기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통과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부사령부는 전날인 26일에도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연속 공격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 28일 오전 8시경 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이 임무를 군사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양측은 6월 들어 휴전을 포함시킨 양해의 각서에 서명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4일에 두 차례 발생한 규모 7을 넘는 지진으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무너진 건물 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24일 밤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27일 오후 국영 TV에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2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모으는 민간 사이트에 연락 두절 정보가 접수된 사람은 27일 오후 현재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각지에서 피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수도 카라카스에 인접한 라과이라 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외에 지금까지 각국으로부터 2천 명 이상의 구조대가 도착하는 등 국제사회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나고 있어 무너진 건물 등에 매몰된 사람들의 구출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시비아 외무장관이 30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모태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수도 키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이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과 우크라이나 무인기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6일 시비하 외무장관이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모태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26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 방문의 의의에 대해 일본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지뢰 제거와 에너지 협력 등 일본이 계속해서 재건을 지원해 줄 것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도 무인기 관련 지식 등을 통해 일본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비아 외무장관은 이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장래에 회담할 수 있도록 이어가고 싶다면서 외상급의 긴밀한 연대가 정상회담으로 발전하는 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0: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폭격기가 27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시코쿠 연안의 태평양 상공 등에 걸쳐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의 상공에 걸쳐 비행한 중국군 폭격기 두 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러시아군 폭격기 두 대, 초계기 두 대와 합류해 동중국해 상공까지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중국군 전투기 두 대와 러시아군 전투기 한 대도 비행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미 확인된 러시아군 폭격기 두 대와 새로 날아온 중국군 폭격기 두 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류해 시코쿠 앞바다 태평양 상공까지 장거리를 공동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중국군 전투기 네 대와 러시아군 초계기 두 대도 비행했습니다. 일련의 비행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경계 감시를 해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의 공동 비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이며 이번이 열 번째입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명확히 기도한 것이라며 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미 국무부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일본과 한국 대표단과 함께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실무 그룹 회의를 수도 워싱턴에서 열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3개국 대표단은 북조선으로 인해 약 5억 7,500만 달러, 일본엔으로 약 930억 엔에 달하는 암호자산이 도난당한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도난 사례를 밝혀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각지에서 북조선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의 핵개발과 관련해 이달 열린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개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암호 자산 등을 훔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자금 마련을 막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춘경,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0: 니혼고입니다. 공부하다는
5: 벤쿄스루.
0: 태형은
5: 벤쿄시데 벤쿄시데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1つ 2つ 3つ 4つ 5つ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2つ お願いし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7: 食いしん坊 카이토니 오마카세.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